선인의 추억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여름휴가 첫날이라 사연은 남겨봅니다. 이번 주까지 휴가네요. 그렇지만 배달 알바는 휴무가 없겠죠. 날씨 무지 더운데 조심하시길 빌게요. 지름하겠습니다. 리센의 프리티걸 배슬기 지겨워 여자친구 귀를 기울이면 청해 주셨습니다. 네, 휴가 첫날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셨네요. 이번 주 휴가니까 예, 마음만은 한결 여유로울 것 같네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달일은 휴무가 따로 없으니까 완전히 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과 휴식 잘 조절해가면서 편안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햇볕도 강하고 더위도 만만치 않으니까 운전할 때 수분 잘 챙기고요. 잠깐이라도 그늘에서 쉬어가는 여유 잊지 마시고요. 휴가 기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조금은 충전

그루미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쉼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나 봅니다. 잠깐 쉬어가야 할 듯해요. 아이유의 무릎, 제이레빗 선잠, 코나의 그해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청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잠시 쉬어가자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는 것도 참 중요한 선택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이 자꾸 들려오던데 대부분 피로가 쌓이거나 마음의 여유를 잃었을 때 그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마음도 조금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면 다시 걸어갈 힘도 조금씩 생길 겁니다. 오늘도

예, 여러분께서 청해 주셨던 모든 신청곡 그리고 사연들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30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선곡한 곡들 보내드릴 텐데요. 뭔가 여름 분위기 같은 그런 경쾌한 곡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곡 사연란은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마감되어 있으니까요.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신청곡 사연 마감되어 있고요.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 방송 준비 중입니다.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시작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꼭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잠깐씩 쉬어가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운전하는 분들도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개인적인 일정으로 내일 방송은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하루 잘 보내고요. 모레 아침 다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늘도 웃을 일 많은 하루 보내시고 한우로서와 함께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서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달빛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서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잣대라는 걸 재죠. 자신만의 잣대가 없으면 평생 타인의 잣대 위에서 자신을 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는 매일 바뀌지만 자신의 잣대를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남의 잣대로 자신을 재기 시작하면 삶은 끝없이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더 잘해야 해, 부족해. 왜 그것밖에 못했어? 남들은 다 하는데 이러면서 나의 잣대를 채찍만 한다면 반드시 힘든 일만 찾아올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넓게 보시고 마음의 잣대로다가 난 오늘도 행복해야 해. 그래,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시길. 달빛사랑이는 오늘도 하늘에서 가족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더위에 지치지 말고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10시까지 함께합니다. 아니다. 12시까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터버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수고하신 터버님께 다같이 박수. 밤새 일하고 오셔서 방송하는데 정신이 몽롱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토닥토닥 해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 생각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지치지 않고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지역은 아니다. 대프리카, 뭐 북프리카 뭐 이렇게 나오면서 서프리카도 있고 저쪽에 광양 이쪽 지역은 정말 덥다고 하는데요. 피해 없으시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노래는 태티셔 소녀시대죠. 트윙클 그리고 브레이블걸스의 롤링, 백정의 굿보이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유아의 수배아이, 에이핑계 덤더럼 함께합니다.

네, 하늘호수 방송국 함께합시다. 신청란 왔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플라워 투 더 스카이의 가슴 아파도 성시경의 아픈 나를, 가엘의 사랑은 아프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아니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 못 지냈어요. 아들이 요즘 새벽에 계속 깨시고 분유저도 깨시고 요즘 잠을 3, 4시간만 자는 듯해요. 몸이 무겁고 만신창이네요. 오늘은 오후 병원도 다녀와야 되는데 피곤한 몸에 어떻게 가죠? 하셨어요. 아이고 어쩐대요.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3, 4시간마다 깰까? 어디가 뭔가 불편한가? 날씨가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무리 에어컨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자연적인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어른이랑, 그쵸? 엄마가 만신창인데 아기도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렇게 몸이 깨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엄마 되기 힘들죠? 투닥투닥 해드립니다. 오늘은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더운데 시원하게 다녀오셨으면 참 좋겠네요. 어디 갈 때 차 끌고 가시나요? 아니면 버스 타고 가시나요?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가세요. 이럴 때 택시 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 엄마님 오늘도, 정인이 엄마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잘 못 잘 때 그 강합성이라 그러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고 한대요. 그래서 낮에 한 40분 정도 이 뜨거운 햇볕에 가서 양팔을 벌리고 조금 있어도, 30분만 있어도 모든 게 다 충족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뜨겁죠. 모자 쓰고 그리고 팔을 벌리고, 팔은 있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팔 벌리고 있으라고 하는 제가 조금 멋졌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오늘도 화이팅! 아기랑 잘 다녀오시고요. 시원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사랑은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지금 그 저쪽 옆 라인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뭐지? 그 콘크리트 깨는 그 기계 있잖아요. 유아크리샤라고 하는 그 기계. 유아크리샤? 맞죠? 그 기계로다가 아마 화장실을 마구 깨는 건지 어디를 깨는 건지 아무튼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문을 닫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란 왔어요. 꽁치님께서 서리나의 예쁘다, 예쁘니까 지수의 꽃,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 현관문 달려있는 스펀지가 떨어지려고 해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엄마가 잠시 외출하셔서 조금 편안하게 대기하고 있는데 돌아오시면 같이 청소하고 운동해야겠네요. 저는 어제 이를 두 개나 빼서 무리 안 하고 보기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 개씩이나 빼셨어요? 좀 바쁘긴 하지만 그 중에도 잠시 시간을 여유를 찾아봐야겠네요. 아, 냉커피 하나 사놓은 건 냉동실에 놔둔 지 30분이 넘어가니까 빼서 마시기 시작해야겠네요. 달빛사랑이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이 두 개 빼서 꽁치님 앞니 빠진 갈갈이 이러면서 놀려야지. 우리 꽁치님 이를 두 개씩이나 뺐대요. 어쩌면 좋아요. 아, 그러면 임플란트 하는가 봅니다. 아우, 그 임플란트 치료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투닥투닥. 어쩌면 좋아요. 우리 꽁치님은 집안일을 참 잘 돌보죠. 그래서 항상 좋게 그저 저런

뭔 있으면 집안일에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꽁치님 같은 분 계시면은 집안일은 항상 보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꽁치님 차가운 거

다시 다른 거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지수의 꽃이라는 노래는 좀 약간 특이하죠. 어떤 장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지수 참 예쁘게 생겼죠? 신창년에 우리 사모님께서 데니스 프로젝트의 렛츠고 양양, 유피의 바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부산도 35도 기본인데 여름엔 대프리카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부프리카도 있습니다. 대프리카는 그래도 건조하지만 부프리카는 습함이 섞인 더위라 더 숨막힙니다. 어쩌겠습니까? 견뎌야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부산 쪽은 그 바다가 있어서 굉장히 습할 것 같아요. 더나 그 열기가 어우 끔찍해. 더운 건 괜찮은데 그 습한 게 너무 밀려오면 끈적하니 괜히 모를 짜증감이 밀려오는 게 아마 습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은 어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오는데 너무너무 습하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지인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아파트를 잘못 들어서 갔어요. 그 잘못 들은 아파트가 왜 이렇게 언덕이에요. 끼역끼역 선물들을 사가지고선 막 이래 무거운 것들을 들고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알고 봤더니 그 맞은편 아파트더라고요. 아,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못 갈 곳이 이곳이다 이러면서 갔다 왔네요. 우리 사마님 더운 날 지치지 않고 우리 사마 익으면 안 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좋은 날 시원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제 시간에 신청곡 다 전해드렸어요. 벌써 3시, 신청곡이 딸랑 세 분이었습니다. 제가 신청곡 좀 많이 주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늘에서 가장분들 더운 날씨에 많이 짜증나죠? 어쩌면 좋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에 너무 보채지 말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이란 오묘하죠. 우리가 잘 선택해서 나가야 하는 길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나가는 노래는 사랑은 천천히, 부천산다의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그리고 니에 산다는 거 함께합니다.

네, 요즘에는 날이 덥다고 많이 하는데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켜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저 멀리. 그치만 저 밑에 지방에 비가 너무 안 와서 이번 태풍을 옆으로 살짝 비켜 지나가면서 비 좀 뿌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느 지역은 정말 그 땅이 다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나라,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비가 참 많이 왔고 저쪽에 밑에 지방은 비가 안 오는 곳이 참 많습니다. 제발 우리 밑에 지방 비가 와서 그 가뭄을 좀 면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이런 피해가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나 소망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어떤 이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이러는데요. 이런 더운 날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더욱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우마츠가 부르죠.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미라클의 느려도 괜찮아. 노을에 살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저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 중 90%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 하는 겁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바꾸려들지 말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묵묵히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이어지는 노래는 아이유의 블루밍, 허각의 언제나,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함께합니다.

네, 노래 한 두서너 곡 전해드리면서 엔딩 멘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신청곡은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읍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서너 곡 넉넉해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시간에 신청곡 난 다녀가 주시고요. 그리고 선물 주시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꼭 전해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랄게요.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만큼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채워가면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미예요. 우리 달빛사랑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피곤합니다. 네, 휴가는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피곤하고 엎어져갖고 다쳐서 욱신욱신 죽겠습니다. 아, 방송 듣다 아침부터 좋은 건 또 처음이네요. 네, 아직도 피곤하고, 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제까지 음악만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휴가 기간이라, 네, 방송이 잘 짜여질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을 열심히 해야겠죠. 12시에 출발해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데이식스의 0K 새로 앨범을 내서, 네, 제가 한 곡 들고 왔고요. 은하위의 끝없이 이어질 리듬까지 두고 전해드렸어요. JJJJJ 제이가 다섯 개네요. 여름이니까 라는 곡과 YH의 별을 잊은 여름 두고 전해드리고 다시 나올게요.

빗소리 참 좋죠. 이렇게 비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아니면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를 가던 어디를 다녀오셨던 네, 휴가는 집에서 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양을 갔다 왔는데요. 파도가 너무너무 세더라고요. 더울 땐 또 너무 덥고, 역시 네, 비도 또 한 차례 많이 오기도 했고, 올 때는 설악산에도 들려왔습니다. 물론 올라가진 못했어요. 왜냐? 제가 가는 곳은 제가 가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설악산 도착했을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네, 이렇게 밑으로 저희 딸이 기념품 파는 데 가고 싶다고 해서 쩔뚝거리며 같이 내려갔는데 내려갔다 올라오자마자 비가 쏟아져서, 네, 어쨌든 그때는 되게 맑아서 설악산을 밖에서는, 네, 아주 예쁘게 보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쏟아진 비가 거의 2시간 정도 비가 저희 오는 내내 길과 함께 제가 비를 몰고 갔다가, 네, 몰고 왔습니다. 어쨌든 네, 그랬어요. 뭐 좀 심하게 다쳐서 좀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방송 끝나면 병원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고, 자, 휴가 기간이라 신청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해서 세 곡 더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 할게요. 어제 이제 다녀와서 지난 4일에 노래를 다운받느라 2시간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블랙로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또 이보이의 블랙로즈라는 곡이 신곡으로 나와 있길래 또 냅다 받았습니다. 흑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또 두 곡 더 준비해서 세 곡 전해드리고 우리 꽁치님 신청곡 들고 오도록 할게요.

네,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 우리 꽁치님이에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안 보고 있었는데 밥할 시간이 지나가서 방금 전에 하긴 했는데 제 시간에 밥이 되기는 그런 것 같네요. 저는 너무 피곤해갖고 아침에 아이 배고프다 그러길래 라면 끓여주고요. 저는 그 휴가 가서 먹던 사발면이 한 개 남아서 갖고 왔거든요. 왕뚜껑 하나 먹었습니다.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너무 아무것도 너무 하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한데 휴가 갔다 와서 출근하신 분들도 계신데 나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사실 휴가 가서 밥을 저 한 끼밖에 못 먹었거든요. 아니 아무도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술만 먹고. 그래갖고 진짜 쌀밥을 올 때 점심에 딱 한 끼 먹었어요. 안 그래도 영양실조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쨌든 그랬다고요. 근데 힘들어도 힘듭니다 지금. 시간 좀 보내다가 밥 먹어야겠네요. 찬밥이 하나도 없어서 난감하네요. 저도 밥은 없는데 그 제 동생이 잡곡밥을 먹어보라고 해서 잡곡밥 햇반을 사다 놓은 게 있어서 저는 먹을 수 있는데 딸내미들이 안 먹어서 밥을 하긴 해야 합니다. 제로슈가 아메리카노 한 패트 마시니까 배가 더 고파지네요. 아무래도 커피는 좀 그러니까 많이 마시면 인효작용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마시면 좋지 않아요. 비상식량은 많은데 점심 저녁에는 닭국을 처분해야 합니다. 정민님 오늘도 방송 수고하시고요.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신난 댄스곡으로 네, 세 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계속 더울 것 같아요. 뭐 소나기가 간간이 온다고는 하는데 날씨가 뭐 어플을 봐도 그렇고 그 네이버를 봐도 그렇고 자꾸 비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막 지멋대로 자꾸 바뀌는 통에 네,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온도는 32도인데 체감온도는 더 높네요. 아, 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말에 토요일이나 소나기가 한번 잡혀있네요 여기는. 여튼 네 우리 꽁치님의 오늘 신청곡 함께 잘 듣겠습니다. 뭐 비상식량 챙겨 드시지 마시고 식사 네, 더운데 꼬박꼬박 잘 챙겨 드세요.

생각보다 우리 우기님께서 제가 궁둥이가 아프다니까 궁둥이가 말썽이냐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휴가 가갖고 그 넘어져서 돌에 쓸려가갖고 한쪽 다리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앉는 자세가 되게 불편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갖고 계속 앉아있는 게 좀 계속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쪽 궁둥이가 계속 네, 쏠려서 아픈 건데요. 어제 그 저희 신랑 친구 차를 타고 오면서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 휴가 갔다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바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상하게 바닥이 뜨거워진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눌렀다.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뒷좌석에 열선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옆에 아이들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좀 그 창가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고 앉았거든요. 다리도 다쳤고 해서 불편해갖고. 네, 그래서 그 열선이 눌린지 몰랐어요. 그리고 차 주인도 뒷좌석에 열선 누르는 게 있는지 몰랐대요. 그 바닥이 계속 너무 뜨거워져서 나 궁둥이가 너무 뜨겁다. 이제 중간에 휴게소 내렸는데 그게 눌려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네,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청곡입니다. 필사원님께서 안녕하세요 흑정민님, 부산은 오늘도 35도가 넘습니다. 숨이 막히고 습해서 꿉꿉하고 극악의 3대 콤보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는 하더라고요. 조금 그게 이제 대만 쪽으로 갈지 방향은 이쪽인데 네, 비가 차라리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프리카 못지않은 부프리카입니다. 하늘 옷에 발 담그고 시원한 음악과 함께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7.8기의 힘내, 비원에이퍼의 오케이,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저기 다 더위에 난리죠. 네. 잠깐 바닷가에 앉아 있었는데 어깨가 욱신욱신합니다. 지금 타갖고 선크림 물론 발랐죠. 네, 그런데도 따끔따끔해요 저도. 자,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음악이라도 시원한 거 들으시면서 오늘도 이겨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장미언니. 3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런데 네, 이번 주 말은 제가 집에 있는데 다음 주는 또 토요일날 제가 집에 없네요. 우리들의 발라드 방청 신청을 했더니 당첨이 됐어요. 와 진짜 당첨된지 몰랐거든요. 대박.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지역이었어요. 아들 녀석 새벽잠을 안 주무셔서 요즘 멘탈이 와사삭 무너졌어요. 아이들 키우면 엄마가 따라가요. 자다 깨다 그러기도 하고 또 낮에 잤다 너무 피곤한 일상이죠. 네,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 거꾸로 자면 정말 힘들죠. 아들이 지금 다 부수고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치우는 건 당연 엄마 몫이죠. 지금도 어지러워요. 치우는 건 당연히 제가 합니다. 간혹 버럭버럭 성질로 냅니다. 좀 치워라 좀 제발 이러면서. 말썽꾸러기 아들과 오후에 나갈 생각하니 벌써 덥네요. 밖에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원래 방송 끝나면 바로 갈까 했는데 너무 더워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은 좀 늦게까지 병원 하거든요. 좀 천천히 가려고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언니 오늘 하루도 해피한 날 되세요 하시면서 핑클의 영원한 사랑, 김건모의 혼자만의 사랑, 김정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밖에 너무너무 더워요. 거긴 더 덥겠죠? 이제 뭐 더울 날만 남았는데 태풍이라도 오길. 오늘도 잘 보내세요. 고마워요.

와생당님 반갑습니다. 짜장면으로 점심 챙겨 먹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전곡 올려봅니다. 저구의 하루만, 오역의 소녀, 유익종의 들꽃 준비해드립니다. 점심 짜장면 좋네요. 저 어제 해물짜장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또 먹고 싶네. 또 시켜 먹을까요?

낫나연님 다녀가셨어요. 올 마성의 섹시한 장미연님 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가족들과 휴가 다녀오고 오늘은 옆지기와 아들을 메시고 짐 그쳐 산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도 힘들었을 텐데 뭘 또 어딜 이 더위에 개운하게 땀 빼고 막걸리 한 잔 마셔주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긴 휴가군요. 안 그래도 더운데 다녀와서 힘들 텐데 뭘 또 산까지. 루시의 조깅,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홍경민의 가져가, 코요태의 파랑 모두 준비했습니다. 중복은 없어요. 아무거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래요. 휴가는 고생인데 우리 나연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신 거죠? 네, 저는 휴가 가면 통 먹지를 못해서 이래저래 고생입니다. 그래도 어제 먹은 그 곰칫탕 그건 참 맛있었어요. 다음에 속초 가면 그건 꼭 다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너무 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방탄소년단 B가 추천한 대게집이래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에 곰탕 곰칫탕 네, 그거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먹으러.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유리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슈퍼주니어의 83즈 너를 위한 약속 흐르고 있고요. BTOB의 두 번째 고백, 규현의 7년간의 사랑 전해드리고 저는 마지막 인사드리고 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 아까 엄청 오래전에 마감선 그은 거 아시죠?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두 시간이 좀 기네요. 뭐 짧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좀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래저래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괜히 뭐 여기저기 다닌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름엔 집에서 쉬다가 날이 좀 선선해지면 여행 가고 그런 걸 좀 추천합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정발음의 하얀 세상 마지막 곡으로 부천산다의 우리는 오늘 헤어지. 아, 근데 이거 댄스곡 맞나? 노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댄스곡으로 틀어야 되는데 발라진 것 같은데 이거 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바른 곡이 어딨지? 네.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요. 여튼 하나 골라서 빠른 곡으로 바꿔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여러분.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 집집마다 조용한 전쟁이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삼시세끼 전쟁인데요. 학교 다닐 때는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급식 한 끼가 이렇게 소중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오늘은 또 뭘 해먹어야 하나 머릿속으로 메뉴를 굴리는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참 큰 정성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급식실의 조리사님도 매일 아침 같은 마음으로 그 많은 아이들 먹일 걱정하셨겠죠.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요즘입니다. 2026년 7월 28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한우로스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우로스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스타비의 가요홀릭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점심밥을 적게 먹으려고 했는데, 닭국이 많이 있어서 많이 먹어야 했어요. 양이 꽤 있었는데, 거의 다 먹어서 저녁에는 음식을 모두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덥긴 한데요. 집 밖에 안 나가서 선풍기만으로 버티고, 샤워 같은 거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게 방송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윤하의

플라워. 서현 기다릴게요. 디안이 내 모든 날을 그대에게. 꽁치님과 함께했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월요일 근무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전 다음 주 휴가를 위해서 급한 업무 하나씩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7번 국도 타서 최종 목적지는 양양인데요. 원래 수요일이 휴일인데 휴일도 반납을 했다는, 그래야 마음 놓고 갑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어제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뷰티 아카데미에서는 첫 수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 아이들과의 그런 유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제 좀 코칭도 조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또, 아, 내가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2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오는데,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어버린 거 있죠. 네, 제가 또 역을 좀 착각해가지고 잘못 내리는 바람에 뭔가 좀 바보같이 길을 헤매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요. 아,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곡 준비할게요. 태댕 너라서 좋아. 하진우 내 삶의 이유. 도요한 늦은 안부. 피사마님과 함께합니다.

3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3일 동안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귀가 호강했어요. 아, 그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옥수수 방송 기대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파이팅,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저 지금 옥수수 삶고 있어요. 이게 그 금요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생걸로 그때까지 보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삶아가지고 또 냉동해 놓고 또 한번 먹어볼 거는 좀 냉장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하고 있는데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삶아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집에 아이들이 지금 있는 상태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주얼리 니가 참 좋아, 추에 좋아서 좋아해, 마마무 1cm의 자존심 이어갈게요.

옥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근 갔다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햄바오님이 계시는 사무실은 좀 어떤가요? 저는 저희 그 방송실 되게 좋아합니다. 각그 부스마다 에어컨이 하나씩 있는데 에어컨을 정말 시원하게 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스이다 보니까 딱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틀어도 금방 시원해지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온도를 19도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정말 쾌적합니다. 신청곡입니다. 이문세, 그대와 영원히. 안상수, 영원히 내게. 신승훈, 영원히 사랑할 거야. 햄버우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신청곡 살짝 쿵 발도장 찍고 갑니다. 난 나야님 반가워요. 휴가는 언제 가시나요? 저는 오늘까지 휴가인데요. 휴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 더 바쁘네요. 더운 날씨 수분 보충 잘 해주면서 이 여름 또한 우리 잘 이겨내 보아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밤부터 목요일까지 휴가일 것 같아요. 네. 저에게 휴가는, 온전히 집에 나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집에 있으면서 방송하는 거. 이게 휴가거든요. 저희 아이들 오늘 저녁에 6시에 청양 간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6시부터 자유부인이 됩니다. 아. 자유부인 얼마 만에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엄청 들떠 있습니다. 나 혼자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놀아야 되지? 흥분해가지고 네, 되게 즐거운 상태입니다. 원래 보통 금요일에 우리가 즐거운 이유가 주말이 기대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투, 네가 내 것이 되어갈수록, 그리고 소찬이 현명한 선택, 코요태의 실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감사해요.

날씨가 많이 덥죠? 폭염입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수분 섭취 충분히 잘하시면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더위를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하늘호수 방송을 하면서 호되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안 되는데, 이 노래를 첫 곡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네, 지금은 과감하게 옛날 노래 틀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방송을 오래 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을 못한 시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여러분과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표 조율을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이네요. 월요일도 쉬었는데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덕분에 잘 보냈어요. 우리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방송을 많이 하겠다, 여러분 보고 싶었다 하는데 저는 쉬니까 좋던데요. 아, 방송 걱정 안 하고 그냥 쉬니까 좋던데요. 느긋해지더라고요. 보통 4시가 되면 방송 준비해야지 하면서 부랴부랴 준비하거든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니까. 근데 4시가 되니까 아, 오늘 방송 없구나. 좀 느긋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 또 새롭네요. 3일 만에 만나는 건가요? 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더위 조심하시고요.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7월 한 마지막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화방에서 인사 나누니까 너무 좋으네요. 아싸님, 햄버우님 반가워요. 우리 정인이 엄마도 저 보고 싶었죠?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이제 아이 학교 방학이잖아요, 그죠? 보통 여름 방학이면 보통 20일에서 뭐 25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는 평일 기준으로 일주일입니다. 7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등교해요. 겨울에 무슨 공사 일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학업 일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름 방학은 짧게 하고 겨울 방학은 길게 줄여나 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요즘은 초등학생까지도 방학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학원 가랴, 뭐, 운동 가랴, 집에 오면 뭐, 퇴근 시간이 아빠와 같은데요. 어른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방학이 7일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아침 시간 빼면 학교 가는 거나 뭐, 다 상관이 없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라서 많이 힘들긴 하겠죠? 우리 꽁치님도, 방학 기억나나요? 저도 방학 때는, 지금처럼, 뭐, 지금 아이들처럼, 뭐, 학원 다니기 바쁘고, 뭐, 합기도 다니기 바쁘고, 태권도 다니기 바쁘기보다는 놀기 바빴어요. 저 때만 해도 방학이 너무 신났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방학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조금 더 잔다? 그 생각인데 일찍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도 그러셨나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집에 남아있는 아메리카노 한 팩 다 먹으려다가 오늘은 집에 있는 비상 간식으로만 보내려고 지금 안 먹고 이따 저녁에 먹을 것입니다. 저도 아메리카노가 뚝 떨어졌어요. 카누 아메리카 아로 나온 아메리카노가 맛있더라고요. 60개 한 2만원 미만인 것 같던데 되게 비싸죠. 근데 그걸 쿠팡에서도 보고 홈쇼핑에서도 보고 다 봤는데 사람 심리가 있잖아요.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쿠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걸 지출을 하고 하잖아요. 주문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홈쇼핑에서 5,000원 쿠폰이 오늘 소멸한대요. 그래서 그래 커피도 떨어졌는데 커피를 한번 사볼까 했는데 쿠팡 차이하고 차이 비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시켰어요. 라떼를 시켰는데 5,000원 할인받아서 100개에 25,000원 주고 샀는데 득템한 그런 기분 아시죠? 꽁치님도 쇼핑을 하다 보면 보통 50개에 18,000원 이렇게 주고 샀다가 그러면 34,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100개에 25,000원 쿠폰 쓰고 25,000원이면 왠지 득템한 기분? 아 그러면은 카누는 쿠팡에서 사야겠구나. 살림하다 보니까 이런 잔머리도 생기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뭐 쿠폰이면 뭐면 아무 신경도 안 썼었는데 금액이 5,000원이라니까 눈이 막 동그래지더라고요. 어제 왔는데 오늘 먹으려고 끓여먹는 칼국수 빼고는 별로 안 땡깁니다. 아무튼 오늘은 냉커피 섭취해야 하는 것도 집에 있는 아메리카노 한 패트로 해결하고 좀 검소하게 보내야겠어요. 맞아요. 검소하게 보내야겠는데 난 참 이상해요. 사람 입이 단순한가? 아니면 변덕이 심한 건가? 화이트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가 160개 막 200개 할 때 막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더 싼 거를 찾다가 또 제 입맛에 맞는 라떼를 또 사니까 뭐 이 정도야 뭐 막 그런 심리. 어떻게 보면 50개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도 사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꽁치님도요. 먹고 죽은 게시는 때깔도 좋대요. 먹고 싶은 거 다 사 드세요. 집 근처 상가들이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편의점도 야간에 문 닫는 데도 많고요. 커피숍도 저녁 좀 지나면 닫아버리고요. 악마님 오늘도 반갑고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재미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대도 도시가 우리 꽁치님 사는 곳도 도시잖아요. 광역시잖아요. 근데 편의점이 12시에 문 닫아요? 저희는 시골이니까 11시 12시면 편의점 문 닫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보통 24시간 편의점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제 동생도 가게 손님들이 들락달락하니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꽁치님 더운 날씨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 대신 커피로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참여해주신 거 전해드리고 한 주도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 햄바오님께서 드디어 사연란에서 만납니다. 외근 중에는 그냥 주티만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년이요. 안녕하세요.서는 언년이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느라 천근남깁니다. 요즘엔 바카스를 찾는 게 아니라 맥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맥주 한 캔 먹고 나면 배는 부르지만 시원하잖아요. 잘 지내셨나요? 외근 갔다가 오후에 와서 현재까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네, 외근보단 사무실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이제 한참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저희 막둥이도 휴가인데 우리 조카들도 방학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또 놀러를 한번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햄버거님은 가을 정도에 간다고

있고 하는데, 뭐 오늘 오해 시리즈인가요? 오해가에 쌓이면 쌓일수록 앙금만 더 터지니까 오해는 빨리 푸는 게 낫죠. 근데 변명이 있는 오해냐, 솔직한 오해냐가 문제인데, 우리 햄버우님 누나한테 오해하는 거 있어요?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소주 많이 못 마셔요. 기본이 소주 한 병이에요. 많이 먹으면 한병 반? 이 정도인데, 자꾸 뻥치시네 하시는데, 저 진짜 술못 마셔요. 분위기에 따라서, 만약에 막 모임 있고, 막 분위기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술이 안 취하면은 소주는 계속 들어가겠죠? 근데, 너무, 안 돼. 이 정도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은, 적당량이 한병 반인 것 같아요. 오해 아니에요. 이거 오해 아니야. 해명을 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 정인이 엄마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래도 비판텐이 뚝 떨어져가지고 약국가 샀는데 또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비판텐은 수입이라서 처방이 안 돼요. 그리고 용량이 좀더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제품으로 해서 몇 가지 제품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비판 때는 아직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피부 만능이잖아요, 비판텐이. 원하니까 보통 국내 국산도 한 10,000원, 11,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주 한병안사 먹는 셈 치고 정인이 엄마 비판텐 쓰세요. 아셨죠? 우리 햄버거님도 상처 났을 때, 두드러기 났을 때, 습진 생겼을 때, 알레르기 있을 때 비판텐 바르세요. 누가 보면 비판텐 뭐 광고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좋으니까 다들 상처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름이면 막 두드러기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뭐 비판텐 바르면 좋아요. 그리고 보통 알레르기에도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탄데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우리 햄바오님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끝까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퇴근길을 오늘도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우리 필사마님 오늘 근무하면 내일 쉬는 날이네요. 쉬는 날이라 오늘 퇴근 시간 발걸음이 아주 가볍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옹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아이 더운 날씨인데 보통 아이들은 날씨에 민감해요.

예민해요. 온도에 예민하죠. 네, 아기가 잘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네, 나보다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청해 주신 곡 중에 해변의 여인에 이어 맞춰서 세 곡 더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마감선 올렸습니다. 6시부터 우리 흑정미님의 로시가 이어지고요. 7시부터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까까님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과 청곡들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파보니 늙었더라님의 사연 조금 이따 가지고 나오고요. 세 곡의 잔잔한 곡좀 듣고 두 분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보니 늙었더라. 너억대님 사연이에요. 하이, 앙 하시면서 세 곡을 청해 주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야구장 갔다가 더워 뒤지는 줄 살아 계시는군요. 축하합니다. 그거 요즘에 워터 페스티벌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워터. 광주에는 워터 있었는데, 저는 야구장을 가지는 못하고 직관을 해도요, 승질나 뒤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너억대님은 더워 뒤지는 줄, 저는 승질나 뒤지는 줄, 서로 살아있으니 잘된 거고요. 방송 잘하고 오늘도 그럼 생유. 이제 후반 막바지 들어가서 50게임도 안 남았죠? 50게임 남았나요? 각 팀, 응원하는 팀, 어느 팀이 5강까지 플레이오프인가요? 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지 않았나요? 윤곽이 잡혔는데 우리 너억대님이 삼성 팬인가요? 삼성 팬이죠? 삼성 팬인데 이번에는 누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팀이 또 모르니까 막판 뒤집기라도 있으니까 승부차도 그렇게 많이 나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삼성 1위 잘 지키고 계세요. 밑에 있는 KT, LG, 기아, 두산, 하나 많이 쫓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끝나고 아이들과 편하게 쉬면서 저녁을 시원하게 보내야겠어요. 우리 너억대님도 다시는 야구장 안갈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좀 선선해지면 가을 야구 가면 되겠네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정원성님 반갑습니다. 네, 백지영의 사랑 안에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대화방에 여러 곡을 올려주셨는데 저희 룰상 신청곡은 사연란에 적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퇴장하셨어요. 댓글 안 달아주셔가지고 백지영의 사랑 안에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 감기 조심, 감기 조심. 여름 날씨에 감기 안 걸릴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감기 걸립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선곡도 함께 전해드리고, 남은 시간 또한 선곡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러시로 7시까지 함께해 주시고 7시부터 우리 까까님께서 멘트 방송으로 진행하실 겁니다. 마감선 까까님 앞으로 올려놨으니 예쁜 사연과 충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어요. 방송할 때요. 여러분 말고. 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자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음을 깨닫는 것 말이다.

지지부지한 사랑의 끝에 이별, 잘못된 결혼 후에 이혼, 그 밖에도 병고, 사고 등 각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고통과 마주하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어쩌면 처음으로 각오했어야 하는 고통들이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늘 각오해야 합니다.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삶이니까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안녕과 행운을 빌어줘야 된다고 해요. 뜻밖의 불운과 불행이 닥쳤을 때는 액땜을 했다고 위로도 해줍니다. 피해갈 수 없는 사건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피할 길이 보인대요.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까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흑장님께서 좋은 음악 함께 해주셨어요. 저녁 준비하시면서 아마 열심히 음악 골라서 선곡해 주셨을 텐데 좋은 음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 맛있게 잘 챙겨 드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겠습니다.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은 예기치 못하게 넘어지는 날, 어느 날은 예기치 못하게 슬픈 소식을 들은 날, 혹은 좋은 소식을 들은 날, 아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다면 즐겨야겠지만 또 즐길 수 있는 일이 있고 즐기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준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날씨 좀 덥지만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면서 행복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기 위해서는 아시죠? 듣고 싶은 곡 여유있게 두세 곡 정도 신청곡 게시판 올려주시면 제가 성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몰라 패밀리의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시엠블레의 외톨이야라는 곡두곡 함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아마도 너무 더워서 입맛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아랫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낮에 햇빛 있을 때 외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산을 쓰지 않아요. 그 양산을 쓰고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걷는 걸음걸이가 아니고요. 좀 약간 걸음걸이가 방정 맞다고 해야 되나요? 걸음걸이가 빨라요. 그리고 양산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모자 하나 쓰고 나가는 스타일. 그래서 양산을 잘안 쓰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제가 양산을 꼭 써야 할것 같아요.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모자를 필수적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아랫지방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너무 무더위가 심해서 양산 꼭 챙겨서 쓰고 다니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챙기세요. 제 시간 신청곡을 빨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신청하신 지가 한참 되셨는데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빨리 들려드릴게요. 신청곡 차태현의 모르나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해철의 인형의 기사 신청하셨어요. 이세곡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 있어요.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이곡 저의 마음도 함께 담아서 청취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음악을 세 곡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하셨던 곡 중에서 마지막 곡, 자, 신해철의 인형의 기사라는 곡이 나갔어야 되는데 다른 곡이 먼저 급하게 나갔네요. 지금 들려드렸던 이 곡은 꽁치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이상화 바버레츠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곡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 신청곡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들려드릴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 걷기 운동을 일단은 안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 걷기 운동 가면 저녁 방송 못 듣는데 당연히 듯 합니다. 날씨가 시원하게 좋아졌네요. 그런데 아직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까까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하셨어요. 혹시 벌써 끌려가신 거 아니죠?

걷기 운동을 일단 안 하시고 방송을 듣고 계신다 하니 저는 참 좋은데, 어쩌면 좋죠?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고,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고, 집안일에 끌려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방송 잘 듣고 계신다네요. 네.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이따가 방송 들으시고, 음악도 다 들으시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슬슬 걷기 운동도 한번 하세요. 날씨가 좀 저녁에는 선선해졌죠?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셔야 돼요. 신청하신 곡 먼저 조금 포맨의 우린 아직 헤어지기 전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그리고 얀의 애프터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상우의 곡 조금 전에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제가 조금 전에 못 들려드렸던 볼륨의 썬데이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려드릴게요.

꽁치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글루미 썬데이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까까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름 휴가 시작이라 오랜만에 사연으로 다녀가 봅니다. 그래도 배달 알바는 쉼이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평일이어서 콜이 없을 줄 알았는데 18콜 처리했습니다. 와, 오늘 바쁘셨겠어요. 아마 방학 시즌이라 콜이 좀 있나 봅니다. 단가는 바닥이지만 금요일 저녁에 시골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번 주 주말은 배달 알바 생각 안 할 확률이 있답니다. 오늘은 신청곡을 잔잔한 곡으로 신청해 볼게요. 주름하겠습니다. 배달 콜을 오늘 많이 받으셨어요. 진짜 요즘에 아이들 방학 기간이라서 낮에 아이들이 집에 다들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아는 분도 아이들이 아주 어리지 않고 한 중고등학생 정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간식거리를 많이 해줘야 하고요. 또한 가지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킨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도 에어컨을 켜져 있고, 이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은 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을 오래 비우면은 끄고 나가잖아요. 이상하게 그 청소년, 특히나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은 에어컨을 끄고 키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나가야 되면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시원해야 된다고 에어컨을 안 끄고 나가요. 참, 그 부모님 속 터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선인의 추억님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임창정의 이미 나에게로.

낙엽이 진 나무 위로 하얀 서리가 내린 새벽. 내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얌전하고 고요하게 내 곁에 있어줄 너.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각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28일이에요. 7월 28일. 7월 달도 이제 저희에게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 달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치는 날들이 많고 예민했던 날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진짜 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라디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어제는 낮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밤에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걷기 운동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날씨 아시죠? 바람 쫙 불면서 선선한 날. 그런데 오늘 퇴근하면서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더위는 다음 주부터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름 휴가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거의 7월 말부터 8월 초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뭐 이런 서해, 남해, 동해 바닷가 쪽으로는 주말에 차가 어마무시하죠. 가능하면 주말 피해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운 휴가를 고속도로에서 막 6시간, 7시간씩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 시간과 또 집에 돌아가는 시간 계산을 참잘 하셔야 될 텐데 언제 움직여야 좀 차가 덜 막힐까요? 계획들 잘 짜시길 바래요. 요번에 들려드릴 곡은 안녕하세요 까까님 너무너무 나도 반가워요 하시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저딱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 정인이 엄마님이 보고 싶었다고 딱 반갑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방송을 잘 진행해 볼까 고민이 항상 많은데 이렇게 정인이 엄마님이 아,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오늘 방송은 왠지 기분이 너무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 지금 방송이 참 행복합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행복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고 계신 거 맞죠? 오늘 밖에 갔다 왔는데 찜질방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랑 저랑 얼굴이 익었답니다. 아, 밖은 진짜 위험합니다. 저 혼자 나가도 더운데 아들까지 안고 가니 미친 짓이에요. 하셨어요. 아까님 더위 진짜 조심하세요. 여자는 특히 선크림 필수입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지금쯤 한참 얼굴 관리 안 하시면 기미 막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선크림 꼭 바르시고 양산 꼭 쓰시고 아기 이렇게 또 안고 가시면 양산 쓰기도 쉽지 않을 텐데 햇빛 차단 잘 하시길 바라고요. 아이도 우리 정인이도 정인이 엄마님도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콩떡빙수, 윤종신의 팥빙수, 명카드라이브의 냉면이라는 곡까지 시원한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팥빙수가 생각이 나요. 인절미 팥빙수 아시죠? 인절미가 손가락 3분의 1 정도? 3분의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인절미가 막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차 타고 5분 정도 거리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 인절미 빙수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아주 가끔 일부러 커피는 마시고 싶진 않지만 너무 먹고 싶을 때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고 아직 한 번도 못간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이 빙수가 너무 먹고 싶네요. 내일은 퇴근하면서 아마 들려서 먹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먹고 싶네요. 이 시간에 팥빙수. 자, 저의 신청곡 준비해봤어요. 저에게 남겨진 신청곡이 한두곡 정도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2001년도에 발매가 됐던 곡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하는 가수인데 홍영민의 후라는 곡 준비했어요. 가창력도 뛰어나고 TV에서 보면은 트로트 참잘 불러요. 그리고 발라드도 좀 잘하고 또 댄스곡도 참 잘하고 그래서 참 흥겨운 가수다. 입담도 좀 재밌죠? 입담도 좋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홍경민의 곡이 오늘은 제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홍경민의 후라는 곡, 그리고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로이킴의 휘파람까지 세곡 함께 할게요.

로이킴의 휘파람 함께 했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신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을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 시간에 처음 신청곡을 올려주신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와생당님께서 까까님 처음입니다. 저녁 후에 훌러덩 벗고 훌러덩 벗어 젖히고 시원함을 찾아 선풍기 앞에 엎어져 각개전투 중입니다. 인라이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로 더위를 식히며 사랑 천국 올립니다 하셨어요. 네, 추천은 그 사랑합니다 라는 그 명언을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글씨를 올려주셨더니 와생당님께서 또 천국은 사랑이라고 올려주셨죠. 맞습니다. 방송하는 자키에게 추천을 꾹 눌러주시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시는 것도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럼 이 모든 받은 사랑은 방송을 열심히 함으로써 사랑을 전해드리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되겠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요. 신청하신 곡 티아라의 롤리폴리 소녀시대의 G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 함께 합니다.

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계속 덥습니다 하시면서 그 시간 마지막 신청곡을 해주신 거솜님. 네, 정말 덥습니다. 이런 게 여름이겠지요. 까까님의 청량한 목소리를 들으며 계곡에 와 있다는 체면을 겁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여름은 뭐니뭐니 해도 계곡입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맥주 한잔딱 하면 너무 좋죠. 그 거송님 사연을 딱 들으면 정말 한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곡을 아마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그 강원도 인제 쪽에 있는 계곡 비슷한 물가를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주말에 가보니까 물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물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렇게 물살이 한번 확 휩쓸고 가면 물이 꽤 맑아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아마도 물가 쪽으로 놀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골 같은 데 보면요. 길을 가다 보면 국도를 이제 타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 다리가 있어요. 자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그런 물이 흐르는 그런 다리 이제 밑에 같은 데 가서 캠핑 의자 놓고 앉아 있으면 뜨거운 낮에도 그래도 선선합니다. 물론 뭐막 움직이면 덥겠지만 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바닷가보다는 계곡이 그래도 좀더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그 포인트가 있는 곳은 주말에 아침 일찍 가서 자리를 펴야 돼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서 자리를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어땠는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하신 곡 더네임의 그녀를 찾아주세요 준비했고요. 선곡으로 일락의 그래도 사랑합니다. KCM의 흑백 사진까지 세곡 함께합니다.

자단기를 멈추고 손을 내미는 이에게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주고 싶지만 왠지 멋쩍을 때가 있다. 마음은 있어도 혼자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눔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해봐야 더 큰 것도 나눌 수 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상당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아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가끔은 그 양로원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용기가 없어서 혹은 어떤 방법으로 베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제 주위에는 저도 모르게 봉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주변에 혹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나도 한번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나누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2시간 함께 하셨어요. 행복한 시간이 쭉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대화해 주시고 또 신청곡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다음 방송

영화는 우리 이니님과도 즐겁고 따뜻한 시간 좀 이어갑시오. 까까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또 시원한 저녁 보내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연필을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 뭐 샤프를 많이 써서 말이죠. 그쵸? 연필은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지워질수록 연필은 조금씩 짧아집니다. 네, 우리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조금씩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부족했다고 나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마시고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더운 날씨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하루 끝을 음악으로 채워드릴 저는 이니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이 시간에는 좋은 노래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네, 지금부터 9시를 출발해서 11시까지 우리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뮤직 큐.

네, 조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배가 벌렁 나올 텐데, 그래도 뭐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으로소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레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또한 인나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나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나이브 쪽으로 살짝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오늘은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가 들어가셨나요? 음악 신청란이 조금 약간은 허전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신청곡 준비하다가 뭐 사연이 없거나 신청곡이 없으면 제가 좋아하는 곡 마구마구 올릴 겁니다. 너와 함께 걸어갈래.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온도는 33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늘한 밤 기운으로 시원하네요. 끈적끈적한 날씨도 아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 선풍기 친구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니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맞아요. 날씨가 아주 쨍하니 더운 날이라도 습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좀 습하거나 도끈적거리면 이건 정말 불쾌지수가 마구마구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상쾌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어서 네, 오늘 꽁치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은요,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 터보의 다시, 나몰라 패밀리의 네가 오는 밤, 네, 세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시는 곡도 보면 꽤나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약간 특이한, 네, 터보이고, 나몰라 패밀리의 네가 오는 밤, 업타운의 곡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네, 우리는 참 이상하죠. 힘들다고 말을 잘 못하면서 괜찮다라는 말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1: 다시 만날 수 있다면
0: 네, 그런데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요, 굳이 괜찮은 척안 해도 되잖아요. 네, 지금 준비해 드리는 이 곡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대신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말해주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제 선곡으로 네, 부천 산다 부천 산다의 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막 발매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에코비의 곡도 마찬가지죠. 기다리지 말아요. 서영은 씨 너도 나처럼까지 준비해서 들어볼 겁니다.

네, 우리 성형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청곡 할게요. 신청곡은요 김경록 씨의 사랑증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소녀시대 Z, 박정현 씨, 백지영의 음성까지 네, 네 곡을 주셨는데요. 박정현 씨의 비밀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네, 편안한 밤, 또 시원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떠오르고요. 또 근데요, 그게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솔직해지는 거래요. 낮에는 역할을 하면서 살고 밤에는 진짜로 나로 돌아오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여기는 한우로소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 2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아들이 조금 전에 드디어 잡니다. 새벽에 계속 깨던데 철분 부족하면 밤에 자주 깨고 밥도 안 먹고 짜증내고 한다고 하여서 엄마들 사이에 유명한 철분제를 샀어요. 먹어보면 효과가 있겠죠? 네, 제발 새벽에 깨지 말고 밥 잘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줄래?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같은 곳을.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난감할 때가 꽤나 많아요. 근데 정말 잠을 안 자고 막 이러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아이 잘 때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수면 부족으로 많이 힘들 텐데요. 그래요. 철분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먹여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네, 신청하신 곡은요, 도경수 씨의 오늘에게, 다이아의 굿밤, B1A4의 잘자요 굿나잇까지 세 곡 주셨습니다. 잘자요는 아마 우리 아가한테 한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힐링 방송,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소울메이트.

24시간이 모자른 우리 누나, 주말은 즐겁게 보내고 오셨어요. 고사리 장마 때 비가 잠깐 오고 그 후로는 비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무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계속 안 오면 정말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물을 해야 하는데 포도당도 먹고 또 물도 마셔도 도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얼굴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려서 우리 누나도 저를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네, 9시가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지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힐링되는 세상 이쁜 누나 방송에 빠져들어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볼게요. 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맞아요. 너무 더울 때는 뭐 포도당을 그 알로 된 그 포도당을 먹어도 그렇고 물을 마셔도 계속 덥기만 할 텐데, 그래요. 아무튼 여름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9월 초까지는 덥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은요, 그냥의 껍데기, 소각소각의 한여름밤의 이야기,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네,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참고해요. 와, 언니 신곡을 봤는데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아이가 고3이다. 교육받는 쌤도 또 전화해서 대학이 어쩌고 그러시는데요. 정신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처럼 반겨줘. 수평선. 네, 이제 다 받고 언니와 데이트합니다. 잘 들어요 하셨어요. 그래요.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고3이라 또 많이 신경이 쓰일 텐데 그래요. 학부모 역할이라는 게 참 힘들죠? 그쵸? 그래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요. 휴가는 잘 다녀왔나 모르겠어요. 뭐 살짝 또 다쳐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개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그런 얘기는 괜히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곡 따끈따끈한 곡 세 곡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두 곡만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호피의 곡은 네, 썸머 다이어리 이 곡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신나는 곡 나가고 있죠. 애플 라운지 해운대 선셋 파티 그리고요 에릭 준의 이 여름 설레는 걸.

네, 지금 들으신 곡은요, 꿈꾸는 마음님으로부터 신청된 곡이에요. 네, 박지윤 씨의 환상, 조금 전에는 이혜린 씨의 늘 지금처럼, 핑클의 영원까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꿈꾸는 마음으로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름이 무덥기만 한데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너무 찬물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네, 아프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린 후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내일, 모레 네, 쭉 같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수 24 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말 휴일 즐겁게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저는 그냥 뒹굴뒹굴 예, 하다 왔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금방 40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월요일인가? 36도? 37도?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조만간 예, 40도를 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밤에는 그래도 좀 바람이 불고 해서 좀 낫긴 한데 낮에 일하시는 분들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7월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7월의 마지막 주 잘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8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또 8월이죠. 와, 정말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이렇게 뉴스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또 여러분들과의 또 다른 추억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하늘우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콩님의 신청곡을 올렸다가 급하게 노래를 바꿨는데요. 영어 가사의 노래가 영어 가사의 노래라

아유, 대구는 38도가 그냥 올라간대요. 덥다, 덥다 하는데, 와, 38도? 여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는 32도? 34도? 3, 4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2, 3, 4, 뭐, 이렇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더워요. 그냥 햇볕이 내리쬐이면 숨 막히죠. 특히 낮에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특히 일하시는 분, 안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숨 막힐 것 같아요. 집에 있다가 문만 딱 열어도 그 열이 확 전해질 때, 확 소리 나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신청단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배달 짬뽕 세 그릇 먹었고 오늘은 멸치 칼국수 밀키트로 끓여 먹었습니다. 원래 2인분은 잘못 먹는데 오늘은 2인분 클리어 했습니다. 와우. 큰 냄비와 대접을 이용해서 먹었는데 설거지 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냄비는 대충 씻고 대접은 조금 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야식 창고에 물건이 꽤차 있습니다만 막상 먹을 만한 것이 많이 생각이 안 나고

음식만 생각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먹어 치우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아, 오늘은 냉커피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커피 쌉쌀하기까지 한 것 먹고 있습니다. 쌉쌀한 아메리카노가 쌉쌀한가요? 산미 때문에 그런가? 산미라면은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은 집에서 조금만 더 먼 편의점으로 냉커피 런 후 흡수하고 싶지만 참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만해서 여기까지 써야겠네요. 긴 밤 방송 끝마치시면 푹 주무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지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예, 우리 홍치님 야식 창고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그 우리 스웨이트님도 보물 창고 있잖아요. 저희 집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요즘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예, 야식 창고, 뭐 보물 창고 이런 거를 만들 틈이 없네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솔지의 서쪽 하늘, 가엘의 비 내리는 날에는, 주위에 같은 하늘 다른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평범한 4인 가족, 딸, 아들, 금메달. 가족은 수영에 미쳐옵니다. 올 상반기 휴가도 필리핀, 필리핀만 7번째. 집사람은 라이프가드, 아이들은 취미, 선수반 수영. 고속보트 옆 통통대 신세인입니다. 오죽하면 영끌해서 미국을 가도 수영을 합니다. 올해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들 시원한 밤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는데요. 화이팅! 예, 올여름 많이 더울 건데 수영 좋죠. 물속에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와, 우리 불콩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꼭 올해는 수영을 배워서 가족들과 선수반까지는 아니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돌풍님 되시길 응원해 볼게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폴킴의 파도, 그리고 비어네이포의 스마일 메이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비어네이포의 노래, 그리고 우리 김 부장님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쿨의 노래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쿨런의 쿵따리 샤바라까지 예, 준비할게요. 오늘은 참 그 전에 김 부장 끝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시즌2 할 마음이 있냐고 하면 다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아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정주행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아직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다 조금 전에 집에 왔어요. 원감 선생님께서 태워주셔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온 건 안 비밀입니다. 만난 떡볶이에 수육에 쫄면에 김밥에 아 맛있었겠다. 떡볶이 쫄면 김밥 커피는 제가 좋아하고 수육은 아연님 다 드셔도 되고요. 이건 안 비밀? 예, 선생님 한 분이 화실에 있으셔서 거기에 모였거든요. 좋았습니다. 날씨가 지금도 너무 덥네요. 열대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틀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언니가 계신 곳도 덥지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저는 제 방에 탁상용 선풍기 두 개 그리고 스탠드 선풍기 하나 에어컨 하나 들어놓고 있고요. 거실에는 그냥 에어컨 틀어져 있고 그렇게 있어요. 27도 맞춰놓고 예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 있죠. 부럽죠? 김 부장님. 예, 저도 사랑합니다. 나니언니 하셨는데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연님 하트 뿅뿅뿅. 예. 사실은 28도를 해놨더니 예, 좀 미지근하다고 해야 되나? 거실이 27도를 해놨는데 28도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도를 낮췄더니 27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시원해졌어요. 거실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아연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탁상용 선풍기 그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지금 그걸 옆에다 놓고 옆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스탠드 선풍기가 돌아가면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쪽으로 돌 때마다 자꾸 소리가 삐걱삐걱 나가지고 그걸 돌리질 못하니까 탁상용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덥죠. 그래도 우리 짜증내지 말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보자고요. 버티다 보면은 또 시원한 날이 오겠죠. 양효섭과 정원지가 부르는 러브데이 아이유의 좋은 날 리센의 프리티걸 함께 하겠습니다.

젤리 이벤트 하네요. 신청란 다녀가시면 예, 젤리 하나씩 준대, 하루에 여섯 개를 준대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녀가실 수 있으니까요. 일찍 다녀들 가세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죠? 여긴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든 하루였네요. 그래서 전 못 지냈어요. 울 라니 언니 없어서 외롭기도 하고, 이젠 어디 가지 마요. 그럼 즐겁게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정말요? 저 없어서 외로웠어요? 입술에 침 발랐나요? 다시 떠올라. 저는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들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내긴 했어요. 근데 너무 뒹굴뒹굴했는지 어깨가 뭉치고 목도 막 뻐근하더라고요. 너무 누워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저도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가 되게 아니 3일이 마치 일주일 됐어요. 진짜 길었어요. 예, 우리 행복하자 일림. 정동아의 바라보나봐, 최동아의 놀아서 사랑해, 이수영의 그레이스, 이렇게 세 곡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선곡 훔쳐오신다고 찾아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행복하자 일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밥을 안 하고 있어요. 밥을 안 하고 계속 쉬는 내내 밥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가루 종류만 먹었어요. 칼국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뭐 이런 것만 계속 먹었거든요. 그리고 짬짬이 옥수수 먹고 짬짬이 저희 아들이 놓고 간 상추 과자 그거 조금씩 먹고 그리고 짬짬이 미숫가루 먹고 짬짬이 커피 마시고 짬짬이 물 마시고 예 사람은 진짜 밥을 먹긴 먹어야 되나 봐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계속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진짜 뭐지? 삼겹살 빼고 아무리 배고파도 삼겹살은 안 먹고 싶을 것 같고 치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 먹을까 오늘도 고민하다가 참았거든요. 내일은 치킨을 먹을까? 난연히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은지님 다녀가셨어요. 서영은의 널 사랑하겠어 그리고 윤종신의 존니 밥 먹으라고요? 밥하기 싫은데 저는 맨날 정희님한테 맨날 혼나요. 군것질만 하지 말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자꾸 라면 이런 거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자꾸 먹어서 정희님한테 맨날 혼나요. 내일은 그럼 밥 할까? 윤종신의 노래입니다. 존니라는 곡부터 함께 할게요.

나년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해요 하시면서 꼬맹이 쩡이님 오랜만에 다녀가셨어요. 예, 저는 꼬맹이 쩡이님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섭지만 제일 예쁜 우리 꼬맹이 쩡이님의 신청곡 박보영입니다. 아마도 그건 권진아의 시계바늘, 최성곤의 네가 좋아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신청문 다녀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청곡이 없어서 아, 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떤 노래를 선곡해야 될까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많이 해주셔서 두 시간을 금방 휘리릭 보냈네요. 고맙습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주의 시작.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볼게요. 우리 그때 기분 좋게 신나게 또 만나자고요.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 기단이었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입 밖으로 내뱉기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문법이나 단어만 생각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고민만 하다 놓치지 마시고 뭐가 됐든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29일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0: 속을.
1: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꽁치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쪘습니다. 최근 계란이 덜 익게 쪄지는 경향이 많아서 오늘은 약불 전환까지는 그대로 하고 12분 정도 쪘습니다. 평소보다 4분 이상 더 쪘는데 엄마께 아침 식사 시간에 드시게 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은 편해진 듯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일과 속에서 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우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치님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요. 오늘도 덥지만 좋은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신청단의 손인은 추억님 다녀가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휴가라 아침에 다녀가 보네요. 어제는 39골 뛰었습니다. 사연으로 간단하게 다녀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지만 적금 통장을 위해 뛰어야죠. 저렴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빠른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단 다녀가셨네요. 손인은 추억님, 적금 통장 만기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청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예, 외부에서 하트님께서 신청 다녀가셨습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두 곡 주셨는데요. 하트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대화창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트님, 정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성에 전할 수 없는 이야기, 망해담의 너뿐이야 두 곡 함께 합니다.

예, 외부에서 꼬맹이정님께서 신청 다녀가셨습니다. 수고요 하시면서 노래 두 곡 주셨습니다. 추천의 달인 꼬맹이정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관광관리 잘하시고요. 덥지만 항상 긍정적인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밤봄의 이밤의 끝을 잡고 두 곡 함께합니다.

네, 신정단의 정인희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오수님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아들이 새벽에 깨질 않았습니다. 저도 안 깨고 좋긴 한데 몸이 왜 이리 무겁고 천근만근인가요. 피로가 쌓인 듯 합니다. 역시 내 아들이 아무리 순한다 한들 키우는 건 쉽지 않네요. 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유식 제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해요. 다듬고 찌고 다지고 일은 또 많지만 아들이 잘 먹어주면 좋죠. 오늘 하루는 아들과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시면서 여름 노래 세 곡 주셨습니다. 전 경험이 있진 않지만 애 키우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나중에 다 키워놓으면 효도받을 일만 남을 테니까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오늘도 많이 덥지만 아들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